黑勤咧反而就喺个喉骨嗰度震音啊吓。好啦，嗱咁啊，讲翻讲完呢个唱腔咁唱啊，随你系嘛，都系可以嘅吓。咁但系首先大家一齐入灵恩咧，买咗飞先吓，去到微信搜索花生微漂移，等紧大家咧最后一个礼拜冲刺抢票支持。说时迟那时快，我哋整翻你一生不变先好嘛？转头我哋会有嘉宾上线啊！